그런 척 하더라. 나한테 다만아, 간간게. 그런 척 하더라. 나한테 다만아, 간간게. 기운을 내버려. 빡다. 전화기 받은게. 그런 척 하더라. 나한테 다만아, 간간게. 걸어볼걸 죽은 밭이여. 너희야 헤라이리스. 걸어볼걸 죽은 밭이여. 너희야 헤라이리스. 루키허, 루카디헤, 버가마페, 안한게. 그립 수카다, 망기 가마마, 감탄게. 사무엘마 말라이, 엄마, 구시라 탐프라. 사무엘마 말라이, 엄마, 구시라 탐프라. 아우라, 오빠빠 마미나틴, 기사란게. 그립 수카다, 망기 가마마, 감탄게. 좌하가락, 우가 좌하 위사디야. 좌하가락, 우가 좌하 위사디야. 아우, 누나 좌가, 뭐야, 가리. 루, 민원기. 가리, 죽었다, 왕기, 가문, 간탄기. 뒤에다, 뒤에 성부, 허자, 뒤에 성이야. 지엽성탄이고, 어짜, 지엽성이야. 몰라서, 잡아

0: 사회들 아이 자꾸 말고 아들고 외식하고 철폭 쓰고
1: 그러던
0: 아담이 오히려 자기 기뻐하고 마취를 놓고 말해만 믿기 먹고 왔은 정
2: 예루스 위아로서 가자비나 빠니라 서니 남이 묻고 불리 다가 반이 먹고 이리 파대고 서니 다가 바라지 놓으니 그 점인 바시리스 사각신 오히려 갈라서 놓은
0: 너 오히려 가분이 놓으세요 무슨 놈 아니고 아미에다 오히려 있을 거 일하고 섬세하거든 소셋던가 보유산이 손께 타오려 있다니
2: 그러니 보유산 보이니 점인 눈이 받아 잠깐 거리고도 수투로 알아가다오니 빨리 공문 속에 와 더미로 보니 루크의 비술이 다 보호를 밝히니 됐다 역시 너무 되긴 썼음
0: 보유산이 손께 다가봐야 끼워노 버스를 타는 소리도 사겠나?
2: 뒤서 말해라 타오면서 보유산이 손께 대기오니 두른데 수려치 있어라 거의 안 벗어
0: 너가 사사만 네가 높아요 옛날에 이리 안 하면
3: Somebody